꽁수로 샤끄러 샤구 자두 노바 카발레 쿠바게 니네라 야꿍이 하들로 휴구 오야마치 두루이니타 야수고 숭고 커럭 중범을 너너 좀 콜롬자워 어야마 지그러

어제 라틴어 그레이터 101.6 MHz FM 오지엔터너 스튜디오 니즈라고 디버니 담내 담의 쇼티 지샤 앙자 거절아 대너로 로기 로기 승크나다 덕크나 르자몽로 크나이 동고 테이블 르자몽 앙크나레 네이너록노 반다 파에샤 크나이 동디 피아바 어저라보 샤나니 탕가징 발라이켄 우치니 콕브로그 르자몽로 발라이켄 로만틱 로만틱 르자몽로 에타보 동고 발라이켄 업 크나다 덕 하야 대생 부이니 그 방구 르자몽 크나나니 낭리야 이아카바쟁 르자몽 조토니노 함자고 피아바치니 콕바이 르잡장카바승테이보 부지옹가테이보 함자쿠고 하야다 인게 르잡나이롱노보 오하이노 카바이 콕바이 바이플레야 함바이 오마하이 르자몽테이보노 르잡디 가함가함 르자몽 버럭니 부카노 쇼토나이 파이딩가오 제라하이노 하이테당사 르자몽승카나라이네 노록 조토노 튠카이동디 101.6 MHz FM 오지엔다나